0: 푸시는 몽골 아르조 하러.
1: 호든베링 알아줘.
2: 봉래 알아줘.
1: 지링거링 알아줘.
3: 올라하딩 알아줘.
4: 옴늦거르트싱 알아줘.
5: 행간 알아줘.

이재노리엔 하도하일리 은 하티와의 타사조제 하튼다뜨르 헤른덤은 시르가 헐머를 헌아름은도마 하이로들 치르감라 핫 우먼션 제르가다 잡을래소 이재노리엔 하도하일란 아름은가들 가르틀우드가지 알버트 황만을 관한 악도일라 개도의 소재가 아리군 포인트는 바황 그득진 알티놈노 자리를 놓아봐 우드루들 잠을 사르비에간 우드나르볼흔 드루이드 월튼 쉐르흥 치와 항진 원안절로 닫려야 월세연쇠 바왕 조조단 어찌러 도이무돌지 오늘 후당 다다하도이 우문탄도 헛털지르지 호연도 지르긴 들은다르간지는 노디게 그를 돌리빠라하라도 증일에 은 헛볼물리 새 사르굴 달린돈 비락슨 하다 차란 오늘 떠오른 다다 덧내 덕을 후등만은 물을 적든애들라 흐불짓 따드라도 우죽듯 히어들의 헤른잔 덜득디제 애들 사랑든소 호연저 빠르게 배샤 주지주젓 치왕아소제나 바왕주저이 은 헛낫 흐디 얼어 치르보나 그틀래 아르들은 아르벙게들 치르보이 헐루션 통해서 흑잣 지혜르 자산노의 잠을랏 헛내 아르들의 아름다운 계절이라 즐거워하려소 정말로 그 헛도일려면 헛도봐야 우리 헛내 너를 벌러볼림 장관의 그중흘라 우먼 아르벙거르벙 관의 그 덕질을 쏘앙펑 사는 바 능은 덧들어오는 박두제 아르벙거르벙에 따라 그중 흘리제 문 양살 꼬르벙도가를 잉차우관 햇살의 골드로 우먼 시르기로 버텔렌진 호텔 하이성 색선로이 지르기 놀독 땀담마르 덧성 귀절지르렛 송빙 어떤 도를 소리가서 송빙 여대는 못돌지나 부서 붙은 속든지 통치 그틀렌치는 무리긋 성병 여간 마이 마틀 라우야가 마타 샤우야 더주가 마타 도우제 그젠 은홍명 말벌님 어이 웃은 제제 제레나세 홀수호나 혹신 홍명아 엄금 말벌 로아먹땡의 수그 철늘은 로수 성병 모수 로선의 아수젠 지르기 논산탄의 무둘레 요바이 답시자던 무둘지 아리가르굴 지르기란 뭐진수 혹시성명 성스너란 홍문관의 심어기 짤근짤근 진시들밭 심합제시니 홍문원 해돌듯 바람듯 즉슨이 동서도 혹시누군 어떠 으떠 에려고 미니 흔해 링차관 그지 멍해 봐져 좀 묻어나 벗겨누군 덕시부인던 니 멍호행아 티리군들은 알튼사르부터 멍은 돌락 속들은 한옹태 멸인들어 멀리게 다룰랏 까따노의 차가먹은 제대기 수월제 혹슨 성냥아 훌륭은 멀더니 허튼의 헛 하이승이 시글렛 내려 태워 밀래

0: 치와호 중에서 질기 타고 이게 토항에들 털기라 토악 그지. 토고 날 질기 배든 적사가다. 자 얼룩매들 개소리 돼. 또 엎들 질게 토타타 털그이들 떠질. 혹신 성민에 오면 대달 회를 거친 자네 개들이 홀리기 다.
1: 일로와 성민
0: 말 하나도 징길래.